그거들 나게들 그거들 나든다 가야돼 아 그저기들다 그저기들다 그거들 나게들 그거들 나든다 가야돼 그저기들다 그저기들다 그거들 나게들 그거들 나든다 가야돼 다 그저기들다.